0: 맞으래. 응? 아, 지금 아빠는 수사한 거야. 아니,
1: 지금 말했어, 싸워.
0: 에이, 뭐야.
1: 아니, 지금 말했어. 너는 이거 말하면 가고 싸워.
0: 에이, 그래. 주민은 포즈.
1: 엄마는 누가 이와야 민트라고 어서 돈 셔트라고
0: 아메 민트리
1: 아 소가라마 너 기만해 하면 언제 어떤 데고 할게 인근 가면 누가 아까 포착 아따 후삼 넘쩌면 벼랑 없다 수가
0: 응고 먹어 하지 아까
1: 아 수가
0: 요거만 자고 서는
1: 소가라마 너 기만해 하면 너
0: 요거만 자고 서는 셀리 수고
1: 아마네 야와 너만
0: 아니 아구라 섬가로